라운드 모레부터 전적인 흐르트고 테러시아 로게트네 다른 모르는 로게트로 보러와 저기 무슨 뭐 저리 수지 로보와 디케이 조헤라네 구테티오 리믹스야 살림 주니어 아니나 코로그로 키엄마이도 noji tukiria to mukira ruru noa maundu tumari githie weoka ni ruru thondekera muthenya remix Salim Junior kuma kodi KO Maria hii takuna isia siku ni ruru rubo rwa idha riri